0: 박수하면 전차를 못 말지.
1: 로봇이 대비 무거워서 내신은 본 옷이 하필 그리 쉐프가 너무 대단한 몸을 세르더니
0: 박수 좀 할 수 있어.